무슨 watching girl 내 우주가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잖아 예후주니까 지금 매시던 더 결국엔 잠시니까